0: 아니 뭐 이미 하자든 먼저 가위야 부부나 가나 가부산나 그 누가나 아니 마야 그 누가 와야 그네 가니까 부서가 간들이 나들이 오래 나리가 이가 나게 좀 가나 가고 이가야 부모여 민다 파리 세라 민다 아니 뭐 아니 뭐 그래 파미 좀 어디 여기 나오냐 진겨
1: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 Nandiga,